0: 따 위로 의사강
1: 가라맹아
0: 가라맹아
1: 어이오와
0: 아하다마저 과도과부과부자 하다마다백패라 바이자바 세뇨라 이뽀나 미데미 이고 아까바 따비온다 이뽀리 나 이뽀리 메코이 과이 마리카 베콜리오 우엔다 베우미 무지코 쿠에라 알폰시노 얌바이쿠에라 Juan Carlos Bioñigo Acuña Cuea, Ufronti Jiménez, José Afín Ullón, Aipo Catalino Agüello, Jaúa, Cumbaraca, y Moñe en Bajo, y Juan Cancio Barreto. O un maoigo y cuay cuyo huevo, jeta la bicho, carpincho, huevo, yacaré, mecunete, yuguazú. Oye, porque Juan Carlos Bio, Jambá, y Oceano, huevo, y cuay.
2: Jambá, y hola Juan Carlos Bio, vea, Jambá, y Oceano.
1: Ja, escuela, y con usted, tatu,
2: Añete, huevo, paco, bicho, jeo, y no.